0: 그러니까 버리기는 저거 나 꼴도 저거 안 해버린가.
1: 와.
0: 어떤에 봐야 말로 드링 까부.
1: 아부.
0: 라우나 브리 왕가 남았지라 브리 때문에 때 해가로. 뛰어가 불안한 이유 어떻게 시작하로. 떠나가 떠나가 해가로. 대로로 반바쁘 매일 요런가냐. 그러니까 오고 미뉴럴. 말하냐. 랑이 보자가로 밀미냐 요런가냐. 응? 알리데 안아 불고 가요로. 칼라니니.
1: 왜? 바풀나
0: 칼라니나 불고 일냐. 칼라니나 불냐. 칼라니나 불냐. 그놈이냐. 아니 나오잖아, 구이하잖아, 오늘. 여름, 맞아, 바라야, 니트라. 나면, 불륜하여, 나야, 니트라, 말라, 고릉이냐, 바라야, 나오라. 문이나, 니트라, 빛나, 오니, 약구냐, 비. 랑잉으로, 불륜으로, 알아? 맹길마.
2: 이게?
0: 와이, 빌링에, 불음자? 아, 불륜, 빌링, 루카나, 오니, 비, 밤을자. 말해, 에, 나, 루카나, 랑고냐, 비, 바니, 릴쩔라, 릴쩔라, 릴쩔라, 릴쩔라,
3: 와. 요. 나라 제키 올로리. 쿠이라. 요롱 라디오. 나판돌 왕아나멘. 테알마 프로. 요 랭곤 쭈쭈나.
4: 'Cause we still live in a time when the color of a person's skin can still be the sole cause of the trouble that person lands in. Because we still have fools with very loud voices who confuse living culture with lifestyle choices. Because this land has a whole lot of history it still needs to face up to.